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000

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월 9일에 나가사키 원폭의 날 평화기념식에서 나가사키 시장이 낭독하는 평화선언의 내용을 논의하는 기초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나가사키시가 장래에도 확실히 계승할 수 있도록 영구 보존할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나가사키시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평화선언은 피폭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초위원회가 내용을 논의해왔습니다. 나가사키시는 기존의 평화선언은 모두 보존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은 행정문서 취급 규정에 의거해 참고자료로서 원칙적으로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해왔기 때문에 2014년 이전의 문서는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올해 6월 밝혀졌습니다. 시는 보존을 요구하는 피폭자와 시민의 의견에 따라 보존 방법을 재차 검토한 결과 회의록을 장래에도 확실히 계승할 수 있도록 중요한 가치가 있는 역사 공문서로서 영구 보존할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시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나가사키 시의 스즈키 시로 시장은 NHK 취재에서 장래에도 역사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후세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피폭자의 생각과 생생한 목소리는 확실히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사키 시가 회의록의 영구 보존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 평화선언 기초위원회의 위원으로 피폭자인 도모나가 마사오 씨는 회의록을 폐기해왔던 것은 완전히 행정의 실수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관습이 지금까지 성립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반성하고 영구 보존으로 바꾼 것은 하나의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의 후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평화선언도 바뀔지도 모른다며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위원이 나올 가능성도 절대로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을 제대로 기록에 남기고 보존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이 관측된 이번 구마모토 지진에 대해서 정부는 7일 회람 형식의 강요 회의를 통해 격진재해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복구 비용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28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된 재지진에서 구마모토현에서는 우키시와 히카와초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구마모토시 미나미구와 야츠시로시, 가시마마치 등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돼 각지에서 도로나 수도시설, 농지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복구 비용의 전망이 기준을 웃돌았다며 7일 회람 형식의 강요 회의를 통해 이번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격진재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도로와 하천, 수도시설 등 공공토목시설과 농지와 수로 등의 복구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공개된 정치 뉴스 사이트 펀치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시 주석이 몇 주 후에 여기에 올 예정이며 멋진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과 AI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오는 9월 24일에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서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한국의 조사선이 일본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양조사로 보여지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던 것이 확인돼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경부터 오후 6시경에 걸쳐 시마네현 다케시마 서쪽의 일본의 이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의 조사선이 와이어

0: 탄두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습니다. 조사선은 해양의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의 가나이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동일하게 항의했습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갈 방침입니다.
1: 타이완에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열려 병사들이 실전을 상정한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훈련은 타이완 전역에서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7일은 북부 신주에 있는 군기지에서 일부가 NHK 등의 보도진에 공개됐습니다. 훈련에서는 활주로가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는 상정하에 병사들이 대형 기자재를 사용해 신속하게 수리해서 전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는 타이완 주변의 해상 봉쇄에 대비해 중요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군과 연안 경비 당국이 연대를 확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란의 전투를 참고해 무인기를 사용한 작전의 훈련도 실시합니다. 또 훈련 기간 중에는 시민도 참가해 공습 시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훈련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비해 휴대폰 등의 데이터 통신을 일시적으로 제한해서 필요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도 진행됩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라이칭더 정부는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시에 대비하는 자세를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중학생 정상회의가 7일 도쿄 도내에서 열려 기하라 관방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중학생 정상회의는 젊은 세대가 납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가 3년 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약 70명의 중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은 중학생 여러분은 납치 문제는 역사상의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자유를 빼앗기고 귀국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과 같은 구마모토 출신으로 납치 피해자인 마츠키 카오루 씨의 어머니 스나요 씨와 만난 것이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계기가 됐다며 스나요 씨는 돌아가셨지만 카오르 씨를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완수하지 못해 매우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영향력에 기대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느낀 것과 배운 것을 나름의 형태로 확산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1: 좀비 담배라고도 불리는 지정 약물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액체 등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교도시에 50대 남자 2명이 체포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시책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환각작용이 있고 과잉 섭취하면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비 담배라고도 불리는데 교토부에서의 체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 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 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4: 네코 카페 때 릴렉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5: 猫는
0: 고양이.
5: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5: 스키です.
0: 에?
5: 스키는
0: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5: 스키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5: 네코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5: 네코가 스키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5: です를
0: 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처럼
5: 私は를
0: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好きです. この猫が好きです.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何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何が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2: 寿司が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따라하셨나요
0: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J-POP 을좋아하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2: J-POP 가好きです J-POP 가好きです
0: 만화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만화는
5: 만화만화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7: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조금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욕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